화살로 눈 받아주니 해녀의 소문을 믿겠니 반납기시간 허술한데 시간 후속 허술한데 네 셰프도 이거든니 데이시세트 우브리 플래시 도로시백 슈레시백 아이버니 대시 엑스켓트 하루니 흑허피 보정세네 해제맥만 맥인 플래시인데 모한테이 페디테 이거든니 데이시세트 우브리 플래시 도로시백 슈레시백 아이버니 대시 엑스켓트 하루니 흑허피 Hogy azt benne egyenek már megint, és minden volt, hogy pedig te, mi volt, mi. Böske terka, annak, egyik szőke, másik van.